0: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여기는 NHK World Japan Korean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9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백악관에서 회담했습니다. 회담 전에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통의 이익 추구가 간격과 많은 차이를 넘어 양국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이 됐다며 함께 싸운 우리의 위협을 상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미국은 어깨를 나란히 해서 파시즘의 침략에 맞섰다며 이 역사를 중국 인민도 미국 사람들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당시 중화민국과 동맹관계였던 역사를 언급하고 우호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그 후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며 양국 산업계와 시민 그리고 세계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운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양측이 대화를 계속해 더 나은 합의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I, 인공지능에 대해 시 주석은 양측은 AI 관련 대화를 계속해 AI의 남용과 악용을 함께 방지할 수 있다며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타이완 관련 문제에서 시 주석은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양국의 전략적 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쌓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백악관 정원을 산책했는데 기자로부터 타이완에 대해 이야기했냐는 등의 질문을 받고 훌륭한 회담이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에서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조선반도 관련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 미 백악관이 CNN 등 언론 3개사의 출입을 막은 조치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이 임시제한 명령을 내린 데 따라 3개사의 출입을 다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인 CNN과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사에 대해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는 등을 주장하며 백악관의 출입을 금지했는데 3개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24일 적법 절차 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출입금지 조치를 14일간 임시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24일 3개사의 백악관 출입을 다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련의 문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겹쳐 미국의 복수 언론은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된 24일 오전 현재 3개사는 백악관에 출입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국의 대통령 관련 대표 취재의 일시 중지 조치가 계속돼 시 주석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주요 텔레비전 방송국이 정오 시점에서도 양 정상의 모습을 방송하지 않았다고 전해 출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트럼프 정부와 언론의 대립이 정상회담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됐습니다.
1: 유엔 총회 정상연설에서 남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의 아데앙 대통령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할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ICC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달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회원국의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그 후 연설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의 아데앙 대통령은 ICC에 대해 우리에게 무의미해졌다며 탈퇴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데앙 대통령의 뉴욕 체류 중에 탈퇴를 위한 문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ICC 탈퇴를 표명한 나라 가운데 아프리카의 차드는 미국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는 관계가 깊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ICC에 대한 압박과 회원국의 탈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동조 움직임이 확산될지가 초점입니다.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강료급 회의가 뉴욕에서 열려 모태기회

0: 회상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는 이스라엘과 미래의 독립한 팔레스타인 국가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등의 공동 개최로 일본 시간 24일 밤늦게부터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모테기 외상은 두 국가 해법을 향한 길은 점점 혼란해지고 있지만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중시하는 일본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착 활동을 포함한 일방적 행위의 즉각 중지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시아 각국의 협력 체제인 동아시아 팔레스타인 지원 회의를 일본이 주도해 출범시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중동의 공평하고 영속적인 평화는 없다고 말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정상회담 개최의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북조선의 납치 피해자 가족이 수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의회 의원들과 면회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요코타 다쿠야 씨와 한살때 어머니 다구치 야에코 씨가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21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의회 의원들과 면회했습니다. 일행은 23일 기자회견하고 일련의 면회에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정상회담 개최의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코타 다쿠야 씨는 90세의 어머니 사키에 씨와 메구미 씨의 사진 등을 보여주며 면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보며 뜨겁게 전한 것은 큰 파문이 돼 미국 사회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정말로 끝나버리는 상황이므로 목숨이 있는 한 호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북조선이 실전 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방사포의 발사 실험을 실시해 한국 측에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탁구 남자단체 결승에서 일본이 중국을 꺾고 1966년 대회 이후 60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탁구는 5일째인 24일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남자단체 결승이 열려 일본은 대회 8연패 중인 중국과 대전했습니다. 단체는 각 팀에서 3명씩 출전해 단식 5경기를 치르는데 먼저 3승한 팀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중국의 3대2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종목에서 일본의 금메달은 방콕에서 열린 1966년 대회 이후 60년 만입니다. 한편, 여자단체 결승에서 일본은 역시 중국과 대전해 하리모토 미와 선수, 하야타 히나 선수, 이토 미마 선수가 경기에 나섰지만 대회 6연패를 노리는 상대에게 0대3으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0: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3: 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키산토 どこで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보란티아를 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은 유키산토 どこで 왔다노?
4: 베트남です. 小学校で 보란티아를 しました.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뭐를 하십니까? 하이킹을 하다리,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뭐를 하십니까?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5: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오시다리 온천에 하이따리 시타이데스.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5: 하이킹을 오시다리
0: 는
5: 하이킹을 오스르
0: 하이킹을 하다의 타리형이고요.
5: 온천에 하이따리
0: 는
5: 온천에 하이르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타리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5: 시타이데스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하이킹을 시다리 온천에 하이따리 시타이데스. 하이킹을 시다리 온천에 하이따리 시타이데스.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5: 가이모노오스루 가이모노오스루 스루
0: 하다의 타리형은
5: 시다리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5: 우미데오요그 우미데오요그
0: 헤엄치다의 타리형은
5: 오요이다리 오요이다리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가이모노오시다리 우미데 오요이다리 시마시타 가이모노오시다리 우미데 오요이다리 시마시타.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5: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5: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5: 오이시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おいしそう。
4: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7: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7: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 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